0: 처음은 비싸요. 그러니까니 그림이 하는 거예요.
1: 아니 야 떨어 러래라 보시라서 멀리 우타래.
0: 아니
1: 말 어디 할지니?
0: 뭐또 프리미어로 가요 우리 만나는 야리 차.